0: 마누리를
1: 싸게구
0: 아빠리보이니모지나마누리께네보이니모지나마누리께네보이니모지나마누리
1: 나비샤니내워투가디야마

0: 야, 마라, 게 마초, 갓. 아, 원메. 야, 나 추삼이 블루에 쌉. 이래, 마르, 무메, 치메, 메모야, 찡해져라. 어차피, 야, 가즈르기, 마지, 솔리, 나과, 마지, 피델. 진짜 그래 어 정글로크 맥카스맥 갈로야 나 버터 아니 알로 버터 참아오
1: 참아오
0: 예 말하고 마 에볼라치 오늘 강연해야노
1: 어 이반스 프린스 원네
0: 근데 워마즈 이반스 가니후
1: 어 하나 메킬레 오냐오메 그래 메쿠니 탈스테노나 세모
0: 어 차
1: 네, 토크스 시작하고 도시네. 나는 그렇게 많이 욕한다. 이 소매한 일이 시안해.
0: 아직은
1: 소매한 일이 원하였겠다.
0: 바.
1: 그런데 뭐다 아버지 담마.
0: 에지오쿠.
1: 그런데 a lot of things in I did making me some other thing or don't draw on your hand.
0: Bam.
1: I go to the name of my name is Indoza.
0: Danny? Hey, okay, it would be a letter. Ah, dear boy, let's talk a big cock up, book up, book up, I'm gonna talk. Hello?
1: Go bang a lot of
0: more. Yeah, Maragama Ebola Chi Mazi Emmanuel.
1: The mom and light to come.
0: Yeah, Maragam, my daddy.
1: Don't you know one?
0: Jovanazm, the Kamadanazm, the Katrama, and when he comes, when I come.
1: I've got to get out of my delay.
0: Oh, sir.
1: I don't make people a cynical and both is a radio on my man and one for what you lady, a man of Macadam. I'm all in your
0: mood.
1: I don't make you cynical and both of the young man and your bachelors. I'm happy well and both of them.
0: Amen. Amen. And there we are, Maragamamazi Emmanuel.